0: 눈독이 겨우 워크업이야. 들어봐봐라.
1: 신발딱스
2: 가래 게들하고 신발딱스 게들하고 신발딱스 잡아서 하나 잡아다서 잡아구선 바깥 잡아간대 우선 여겠나
3: 야보
2: 그놈새 신발딱스 에타무리라오 구바아라 선주쿠아타 뇨부레치 마마 오마나무리리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로안이로 까바오라 치나비로 바깥으로 안야마쿠운디 바코베와 내구엔디데 우타무리라오 신발딱스 웬나무에노
1: 신발딱스
4: 조금해 조세
5: 억사우시
4: 안양게 트라비라 만난 니네 쯔쯔
2: Kajanja kava kazi, kati abakana katenga faba shagia tulazewa
4: Mukaya katenga gea

0: 이 겨우 컵이야. 불어 먹거라.
1: By the way,
0: 우리 불어 먹거라.
2: 무죄발에 미리 모.
3: 또 회란 문제도 같이 하고 있냐?
2: 어쩌.
4: Radio Simba in Uganda.
5: Hallelujah.
6: Mukulikeyo, mukulikeyo, mwejemubade.
7: Simba, ibogode.